아유기 릭라가 미루기 비랑가 구독이 음수보다 란톡절이 모이랑 템가비다 전우기 건절다 나이랑 범서를 전전의 세링과 마듬시의 마음

0: 따다.
1: Doctor.
0: 아이디 콩강제 타독도는 임파한다. 뭐 한날 라이바 하이네니 타자드레보. 람덤식이 파자보세. 아이기 뿐시다 까오부숭은 검나로 있다다.
1: Doctor 디 람덤식이 레하우가 파자는 수신나크레. 아이코이 Doctor나 아한바 락바 마탐두다. 람덤식이 애트모스피어가 짜나다다다나. 꾸이이나 레이비 능오이드라 아이나 간자루브네. 아두보 언톡나 하이네나 레이비크레.
0: 어이 따다. 아이수 아한 벌라고 눈이 떠라니 꾼이롬디 레이브도 야무 와름이 아두부 호직디 하이닝 하이레이트는 농아이퍼 하이브도 와렸다다.
1: 오
0: 건강치기 미워싱제 온통은 눅치제 그래 뭐 코이싱제 야무 썸이 토이동은 파타바 미수 레이트브라는 칼리 야무 잉나 싱나 산티워이나 레이트라니 따다
1: 아 레이브니
0: 아이디 마펌시다 칼레이 키치라는 칼리다
1: 독터기 탐오이다 미노 우보팡다바 북닝기 키시마 야암나 깐나 키신다나 탐크라부금 떠오리
0: 임판 마능다 마호차기 파자바 빠뚜렐 아마따 오키다바 꾸이 아도 마펌시다디 예행루바 쿠딩막다 마호차기 쿠세 망트 타이나기 메이테 염자 가야 아무 우리
1: 많이 닥터
0: 아무롬다 수 마품식이 시에이션싱나 시에리 사리바 피제 싹시엘시 미롱가 또 신나다나 마이테이 간서부 파자나 요컷바 하이브도 워디다다 뿜나먹시 우루보다 아이디 야암나 칼락세 타모이세 하이닝아이 레이트나 농아이바 아무 수파오이다다
1: 아 에코이 닥터디 마품시다 라이베다기 가비가 오이락다나 라이릭가 이렇게 도우브 마리코
0: 이렇게 봐주야 아두보 아이 학시 이닝 담나 퐁토뻔 감박이 빵갈래도 마디 야옥레다다
1: 하이비리 두부 까리노 독터나 까리 칸벌레 비바게 액타 하이비 요게 도우게
0: 아이기 본시다 눅시바 까리노 칸글티다다
1: 오
0: 마펌시다 라이르칸다 아이 눅시바 칸글 타모이기 이혼나 부바 와칸기 또라이다 이팍 오이드나 오이토 오비하다 바 망라라마 사글리 아두부 까리 오이가다게 칸드나 뿡닝기 빵카이 나트라가 타모이기 리싱시마디 마팡 칸드나 라몽나 키가드라 칼리
1: 아 에코이 독터스 빠칸니 빠칸가마나 눙시자바두기 마팜다 퐁록바부 까리기 라루다게 빠칸 오이바수 닝올 오이비 마코이수 yum pandringe de di taragi mapuni kai
0: adu mak wai duna su tata panthung phong khangri ba pam ba nuksi ba magi di phong dok ta ba na bu phagadra khal
1: doctor
0: pun sigi khongcha sida ngasi haye hangsit suman manadna sali ba taibang sida amatta gi mieng wai na thamlu ba di lan gani tata
1: hoi thamo ya magi masak khang bai bsi lu di loi doctor ai khang adubu khang na nabagi sangyeng tobagi tangai phadaw matang tho adum leigani doctor aduna ai gi wade sin kang thok pi hobuna chungani ene khanjai nungda sumphum na thambanung sibasidi nungsiba ko yaroi doctor
0: adu ai na mangoda nungsiga na phungdok ka do wasi
1: adu wade krisul leite da ai hekta haige ke doge masak to da takpi ho kanano ne doctor masak to haibi ho nido
0: ati kanana tine ta
1: kana
0: numit khudingi ayo angan bada heg he pukri ji dai sing chok pi la pi ani du ni
1: adu hor de haing ding an ta pukri ma pan da pham lagi yeng ta re da na kai do wege ai koi doctor na thamoi seng na nungsi adu na pun sil lai pun oina na ba wasak minaro ana hair ke loiro poto ei rai lai poni ke
0: madu hair na phagado
1: madi doctor pani
0: ta bang kangri ma thamoi se kai thana
1: hair si doctor

0: 기타 오라기.
1: 네.
0: 기타, 기타, 기타 오라기.
1: 어, 독탁. 어, 독탁. 독탁, 독탁.
2: 네.
1: 독탁.
2: 네.
0: 독탁라, 독탁라. 기타, 기타 세. 너미 또 빵오. 세.
3: 아, 아용 띵, 지금.
2: 그래도 독달
4: 미사
2: 아이비요 독달
4: 막 야함나 와르만
2: 독달
4: 이거 이 과일부 다 독냈어 그래 기타
2: 독달 이리 이리 뭐 내 도리 바도 없이 못 가리노 세 남의 또 방도 입나 잘라세 빅리베 나 자하도나 낭봉 아이도 낼래이란 말이에 라오 입나 잘라세 세 이내게 입에 마세 입나 잘라세 남의 또 방도 입에 잘세 이내게 입에 마 입나 잘세 염도 잘라지게 너무 게 난고

숨는 싱어도 삐비 야로이 하력 뿌두다 아 컴노시 껍느 껍나 통럭리도 비마 아마다 뭐 한 것이 어디 뭐 하이래 가나를 왜 되나 마세 껍뻔했다 나이기 거리 수월했더래 벌레엠번 더 컴농셔와 땀 크러봐 어멍이 아이 통꿈 크러봐 벌레엠마 마마 빠까 우러가 컴노땡 다르가 터모이 능력 껍삐

가나 까빠도 까나 만든다 우디 쓰고 이봉우 당직 막 학던 우리 입에 만아 아 선아 꼬는글 쓰레이 피샵함다 레이리베두다 까이티엔 토 할라게 칼라두나 선아 입에 마세 피샵함다기 푹 하우갈라가 신우 짠비 라옹니 해 까이티엔 토 우시네 굳이 레이루세 크리노 코이 선아 입에 마 눈매드시 아 여우레 빠이르부 파워부부 Matama sit the cum hina numidang where I'm sunatana, as I did Matam Zadi dangamaroida. Carino bema pung be, Sakjaning abadina. What he and gungan but he do know. Pungni panta get a tarata get a heck the Sava Yarabani. Lau hate just here the na, mang tadana, to be she took like.

ITL 핵이 오버가 신우디 굳이 요 멈전전 그래 IBM 사나디 맘이 또 꽝이 마기 타모이도 땅도 올라있다 아픔 강다도나 영바다 IBM 큰 눈을 승리 올라가 라이브도 핵 우리 호신우 아이 코네는 거 아들 레리버스 ITL 아이랜 비만 봐라 아두가 문우 타이벙 미만 봐라 아쿠이 타이비마나 아목테 캉나 실라오 하이루 조노 잔비 살론 헤 파니 호 장칠리 둥 빠라빠라 이나이 나이벙암디 토이비도 장칠리 하레 캄누기 마나크 짭 레빠가 호이 타이비마 사 캉나제 아카리 닝코게 미카야 사리게 거르거르 헤테 딱살 타이비마

해봐 마. 아이 마. 밍 물라이르 비가 아니 까위 하지. 미네 따크르 까리 칸가니 빨리엠 판토 아니도. 오 나오부 나오부라네. 라이르 버수 이나 쿤비 까우나이. 마삭 판나 티르 버수 샥헨비 가이드나 까우나바니. 오네 라이르 버가 로이네 톡토시세. 아코이 샤나꾸농데 레이루르시. 싱가시 아이네 로이네 레이르가다바니. 세세. 다렛기 신자시 빠실루이드나. 신조이 그럽 빠이르 하르가. 컴누그 프르카오. 피가우데 헤기야할. 타이베 마야말리다. 까리기 따기 생가우도 아이기니. 아이기 생가우 시수나. 이따기니. 쩝 마나라바니. 암하기 암한. 하이드나. 싱시 호랭 학래르 헤글렉 쳔바두 망가이. 쩝실라 와이드나.

등어 마디 이다구 보로비 망르 길러가 동저이 남이 부도 헥더 징어징어다나 진반 깡메이도 마이쿠 와와 깜톡두나 리라미에 단자두다 마모마 훔쩡질럭다나 코라미 빠이붕어 나몸 아니 슈르바니 빠이붕어이 뚜엄뜨아이 와부도 마기다막다 까나마따 레저드레 하이 아이 코이데 레루르시 푸라바니 파레다이 빠기 랑레비에메 샤나한 장우 따라 저 고모모 샤민 너루로

0: 경반나바띠아시 우르브라 마시기마카다 숨쌋 크거더버니 이바니기디 람퉁펌 하이바마묵레 이르로이더버니 내 마마
1: 빠빠
0: 하이 마마 거리다 왜 거리기노 컴꼬꼬르비비디 좀 들어보라 능보.
1: 내 학교 대로마다 멍멍기 멍란도다 상반나바 띠아기마 가드 살람네 람통밤 라이때 람항네 마빠 로양암바기 만악다디 까람바 마탐다 살람가니
0: 아 단자마 이행시 단자 이행시
1: 아도 호렐로 양암바다 에코이 까이티엘상대 야리 이 강한 굶시고
0: 강할로 이샤드 강할로
1: 마기만 악다 찰람라가 에코이 까다이다 묵삿겠니
0: 마두니 아이나 칼리바시 영어이 수근우다 이니기만 사마 레이키바니
1: 수근우다
0: 마기만 악다 셀러시라도 아두부 운나 키다바부 세히꾼 트라무 파레 마나이 부마서 강남 키가더라
1: 아두디 로양은 바기만 악다 따뜻한 락바디 감라로 있고
0: 마락마락다 락바 하이비두니더나 그리 떠오르니 마세 낭의기 라이벅다 땀람라바 하이베두니네 마마
1: 마하키 아나바시나 파두나 마팡간 칼라바디 쿠야투 시나 시방암가다바디 학상시나 노마 노마기 손질라이
0: 마마 쉬쉬 낭기 헨진 헨진 칸바두 또 오네 낭바
1: 에코이네 손질럭두나 한나 잉바다 까나라 이럭드라바 마땀마시다 헥다 칸질라이 마빠 에코이네 이판 파링의 마땀도 깔락드라 이사싱기 하라우미노 마락다 시그니 하이바카오 한나 센타르키바 분시 이셀 아시나 시곰바 아와 아나나 탈라바 또레이야마 대나가니 하이바디 칼로 대고 마빠
0: 간키디 아두부 나시디 아무가 뿜닝 나시다 칼락래 우빠싱나 나켄 타부 칸라바 예닝 타다 아나우바 예닝 훈두나 우나아럭다 뽐비색라기 쌍잡함 각비람로이
1: 마빠
0: 각비람로이 마마, 까이틸기 라이손 샥락래 아농숭알락래 이양안 바꿔오바이붕어 나쿠야 카드 나나이 뚜올라브는 구름자리 마마, 나마이나미 따톡라로 아두가 샷나나바따우시 허글로 허글로
1: 허이

0: 이봉아.
1: 임마.
0: 이봉아는 밤사.
1: 임마.
0: 나 다우도 가람 타오래.
2: 아, 임마. 봐봐.
1: 아.
2: 독도는 이 값에 해리. 블러드뱅더기 로그더버쇼. 마호치는 나발레이트바디 야더바 말레. 이 비람나바 미 나트라가나 레이나바 셀피오아이. 아, 까마이도 시기마.
0: 마빠. 까다이더기 이 모호 라우루니. 까나더기 셀티루니.
3: 아. 아. 세. 노파마사
2: 바바
3: 마파잉온데기 이도 로비유 아두가 이샤다 카피유 하이비유니 이뿡오나
0: 마파
2: 바바 마두야가다바만데 바바디 어흘로실럽러버니나
3: 나티나티 이샤기 마트와이깐나나버니 마사나 샤키베다 마이리 통나 샤가호구다바 마파나 마사기 꼬나나바 이비제게 로비우 하이나 닥터데 이붕온 하이네 비우네
0: 마파
2: 바바 마탐 호키나바니 카나다기노 셀크르당 티비루수 이타오기 푼시칸시네 바바
3: 반 팜마시다 카나다기노 카다이다기노 아이네 셀티루가다바시오 셀라이트르바디 샤기 타와이칸다 야트르바코
2: 바바
0: 마파 카리기노 카리기노 난 나도 없는 다 우리 봐도 뭐 나 울어버려 난 뭐
3: 마마 아이기 타모야 시에 까이리래 힝닝 리베 이샤기 이 말이 까맣다 삐벙 암드라바 마빠잉 아우래 마마
0: 마빠 까리기노 아도 타모이 까이니 까리 바보 독로 시 독로 이샤기 타와이기 마마라 마마 아이나 뿌락게
3: 가시
0: 아이나 소이드나 뿌락게 마마
3: 나티 나티 낭나 낭나 까나하다기 러우루고다게 사드바나 깡실라바나 쿠데도 탕가뚜나 니루바다 까나나 슈피락 로이네 샛키가노 마마 샛키가노 마마 샛키가노

0: 마마, 낭부, 낭부, 마마, 아마 외벽이 턱당 뽑아와 알아두나 보다 알아봐라. 아시아 쌍길 안팜다 쪽타두나 뚬리베나 사두나 미값 토락나가. 낭부 항락받아 아이나까리 하이나 빠쿰 비게니 마마.
1: 바바.
2: 바바.

0: 뿜나 못 가세. 나 저 아이는 뻥그덕이 토끼면 거의 뭐 먹던 낙비운에 봐봐.
1: 나마디 나마디 샷크레 낭 나마다 샥렘샤비 민웅시야우더비 하이브완 호리브라
2: 봐봐.
1: 허직슈 낭 나마부 샤이키가도 호리브라
2: 네
0: 봐봐. 랄루라바 나 짜부 낙비운에 봐봐.
2: 이마 마담코이네 똥라라비 나마우네미 깝토락바다 난딜라이란다리. 이마 나마우 낙비란다리 찰라브로
1: 마학비 굼락다로 세가이라바이 나피나마코 굼두나 아이기 이미니 칸나 이뚱일람비 마학 아목 락라로 땀빡레이 낭기 아로이 바와이 마빠 아이 암나 와레 하이람바도 아이는 수카우 카우라로이 수카우 카우라로이 라우 나사 나바 파락라가니 낭부이바니기 콩셋다 나사부 부시하이란 바다이 마빠
0: 윤너 할라스 바바 나사가 나무고 나콘 비르코네 바바
1: 농포간바 농시백이 마리 망크라바 마팜마두다 이빠묵 할라로
2: 마티 바바
1: 아로이바오이나 나마가 이가 콩탕도 미네라 키바 콩탕아두다 나마기 마팜다 탐키바 타자바두다디 이빠나까이할래로
2: 바바
1: 미다시 따슬라까다오래 나코이슈나 윰다할라 아팅마길라이신나 굽실락리바 아잉 분농시 마락아시다 가비라이 하우발라이 빨라마기 마야다 나마기 타와이나 아이붕아이람바수야이
2: 바바
1: 아이 나마기 콩굴리크라게
2: 나티 바바 바바
1: 마마
2: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바 바

세시부가 마이너 혼도이노 아이보 카메라 칼리 복받게 히혼데 복받게 히똥데 아이 아니 빠니 액도 호라글로레 가리 캉북캉다바 히데 톡까 칼레라가 농야잉 안 캄바세 파이랭가 뚜랭가 노우 히루 히나오 톡 오나타 이나다나 미네 호나리 바두가 마나다 비다 마나똥아나 파이랭가 뚜랭가 이타케 이뽕골레나 호 문제락빠나 담은 공기 탐쩨 탐발레이바 마파마두다 히도 파이랭뚜랭 딱친 거리 탐쩨 싸이 탐발레이 바자벅 탐반 꾸였다 태진 거리 마북 탐벅 오벌레띠 단자도 디비엠 사나나 하리 호이 따이비엠아 아다 탐바니 파마쿠마이 바시부 까나만 바기 마사 캉브라 따이비엠아 아이디 캉제디보 아두에러바디 까르시 까나로 하이 캄누시 빠칼락드나 미훈 타운 찡금 찡가나라드나 찌기 호농이 아이는 구쩨 보이미 쩨 보이미에드나 마쿠뚜 카톡바 껑실리 보이닝이라 헌질레 낙칠락 뿜었담다 농이 아이는 뭐까리 놈이 염다 쩨 로이미에나 카톡바르쁘두다 하이스 시험한 차오르쁘다 아래드나 찌엘 호르게 해드나 농이 아이는 앙치 너우두 파랭뚜랭 빠라 고랑랑 헐락뿌두다 멋자이비 먹이 인 타리부다 한기엔도 고랑랑 딱 하이라마가 공지가 파들파들 난 토글레 호래 무언 농야행한 놈아시도 호흡도 남등 호흡을 생각해봐도 미엄마 사나하는 거래 신우 아 신우부터 가문해야 빵미는 거 강게 하이드나 신우나

나는 정질럭 보다 감범하고 너 밤엄이 세기붕어 농야 이낭 묶어야 우리노 뿌러뿌러 로로 이몽도 정실로 딴진거래 수없는 산하 피기 망할라도 성고이 까진다 하이피엣 우르보다 겁누 빠컷보다 와저리 두비엄 아슴나 빠르빠르 뚱더망도 정질럭 봐 감범은 정질럭 산하미 까진다 로리 자오그르바 까폴 하이바디 두모 아저우마 아왕 버금버니 마닝 셔가이레 마드나 사나메 까친데 읍실레 레이바다 탐바노 팅글라가 레이에 디엠 사나나 욕실럭바니 따 욤얌 파제자니네 시디에 까까야노 시누까 티실라와이드나 마탕 마탕까 아마 아니티 캄노나 따이베마 마빠롬다 아라망곤다 듬 티비르 수야가니 예나 카롬다 예이따 마하야마니 욤플라 플라바 부카이노 아이기 욤 수이타이니 따이욤 수아이니 마시나 티럭바나 까 콰이 마팔렉 슈부마탐두다 아마 아니 예나 티럭바다 따이베마 차나메까 진시대다 까 마펀 슈부시다 라이마 라리시 거리 라이웨베게니 따이베마 아차타카 까빠야가더라 아코이디 탐반가수 아마 대혁저럭들이 까림뜨 강제다바니나 따이베마 까리마 카야가니 레이따베기 와니 하우이 하우테 까리마타 티바나티 아코이 라이시 온톡노 파그라바자니 Chenu atu di chalo nang acha thakhara dang lairu chelo ai ne lai mangi ni ko lai kanna sangam ge hairga chenu na cha thak lairu re thoibi na masida chaname ka sin mamang lo wai te thoktana chengbi la la ton tha dana acha thak chenu na lairai ba mayam punamak thare ra ga kali poklen pokpa lining thau

다 라이닝 토이붕어 토이비에 있는 것뿐만 팜다 라이 뿐은 먹디어 시행부 라이디 먹고는 팡어 글라우 키붕어 학니 사신네버 라이 외르디면 엄떨러우르 그 독비유 구름보다 컴벗 람글 람번에 싸르기도 칼라더나 까뿐도 가죽등 하이도 그 먹고는 찡신 찡신더나 토이딩 코이박 주작가부 레이바오의 행한 러우러우드는 싸칼락부두나 아 가죽 흑등 아이슬럭리 도이붕 가죽 흑등 아이런 맛도 없는데다 호이 따이비마 이따 코이기 라이시디 뭐 북얌 현전을 퍼보지 아니더나 엄마 나 이게 까리미 때 각비더래 뭐 똥들 로이나 자토키들 로